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감성책방 이 시간에는 현총화 작가의 단편소설 신데렐라의 언니들의 오보를 준비했습니다.

인사팀. 그녀가 가장 벗어나고 싶어 했던 곳. 엑셀과 서류와 채용 공고 사이에서 노구의 성과에도 직접 연결되지 않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생각한 것보다 작았다. 선배는 합당한 단어를 고르는 듯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미라 씨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애쓰는 것 같아서요. 회사에는 각자의 자리가 있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미라 씨 위치에서 할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어요. 위치. 결국은 내 주제를 알라는 경고로 들린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미라 씨의 강점은 꼼꼼함이고 또 인사관리 쪽에 더 적합하다고. 선배는 말을 이었다. 게다가 인사팀에 공석이 생겼어요. 박종훈 팀장이 오늘부로 대표님 비서로 발령 나셨거든요. 박종훈이 인사팀을 떠났다. 그녀가 유일하게 아주 조금이나마 의지할 수 있었던 연결고리마저 사라진 것이다. 새로 부임하시는 인사팀장님은 경력이 많으신 분이라 미라 씨가 옆에서 보조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선배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게 미라 씨에겐 좋은 거예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선배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배의 눈은 따뜻한 듯 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들어있었다. 선배님, 제가 어제 업로드한 자료 서버에서 다시 다운받아 볼수 없을까요? 선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와서 그게 뭐 의미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어느 고리에서 차질이 생겼는지는 미라 씨가 더잘알 거예요. 인보이스 정보는 선배에게 구두로 전달받았다. 은행 수취 계정이 변경되었다는 결정적인 정보는 얘기해주지 않았으나 그것은 둘만이 알고 있는 일이었다. 선배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으나 그것은 빛나는 겉모습 아래 숨겨진 독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무엇으로 맞서야 할지 몰랐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인사팀으로 복귀하시면 돼요. 선배는 일어섰다. 그녀의 의사를 더 이상 묻지도 설명을 요구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그녀는 홀로 회의실에 남았다. 그리고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선배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회의실도 면담실도 아닌 선배의 자리였다. 주변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위치. 선배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들었다. 아주 차분한 얼굴이었다. 마치 아침에 일이 전혀 없었다는 듯. 그녀는 천천히 숨을 불어내쉬었다. 이제는 그녀의 패를 꺼내야 했다. 이 회사에 남아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노선이었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 직원들에 대한 복지. 다시 이런 회사를 찾으려면 1년. 아니, 이 3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혹은 영영 다시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 도시에 남아야 했다. 이 회사에 남아야 했다. 특히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할수 있는 정예림 선배의 옆에 남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되었다. 어젯밤 처음엔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다. 그건 선을 넘는 일이었고, 그녀는 아직 그 선을 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선배의 모니터가 너무 밝았다. 하얀 화면 위에 떠 있는 엑셀

창, 심지어 위챗 컴퓨터 버전은 로그아웃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선배는 언제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때만은 유난히 서둘러 나간 모양이었다. 잠깐이면 될 거라고 그녀는 자신에게 변명했다. 그냥 컴퓨터를 꺼주고 갈 거라고. 하지만 마우스를 움직이는 순간 화면이 전환됐다. 학교 이메일 포털, 졸업 증명서 스캔 파일, 파일명에 찍힌 학교 이름을 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숨이 순간 멎었다. 그 학교는 그녀가 나온 전문대였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다녔던 전문대보다 더 전에 전문대로 합병하기 전에 있었던 중등 전문학교. 그녀는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선배가 유독 학과 이야기를 피하던 이유, 직장 동료들의 동문 질문에 애매하게 웃던 이유, 그냥 선배는 그런 스펙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하고 점잖은 스타일이라고 좋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이었다. 그녀는 하나하나 클릭했다. 지인도 동창도 SNS도. 그녀는 선배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학교를 다녔고 졸업이 아니라 수료로 끝났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가족 이야기도 위챗 대화창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 시름시름 앓는 엄마, 남동생이 진 빚, 시골의 작은 초가집, 그리고 그 집 사진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이상한 연대감이 올라왔다. 시도 때도 없이 자신에게 손 내미는 가족들이 떠올랐다. 그 때문에 취준생 생활을 얼마 누리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입사했는데 다른 회사 갈 생각도 못하고 죽을둥 살둥 일하고 있는데 이로써 그녀는 드디어 확신했다. 선배와 그녀는 닮았다. 너무 많이 닮아서 결국 같이 설 수 없는 종류라는 것도 대화창의 내용들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선배가 그토록 그녀를 멀리하고 그녀의 촌티를 경멸한 이유. 선배는 그녀에게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초라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가난한 시절의 자신을.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위험했고 초잡했으며 자신이 싫어할 만한 행동이었다. 미라 씨, 할 말 있어요? 선배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선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고개를 젓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다. 선배님, 저랑 한 고향이시죠? 순간, 선배의 동공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잠깐, 정말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평소 그녀의 사투리 섞인 어눌한 표준어와 비교되게 여러 나라 언어를 세련되고 능란하게 구사하던 선배는 지금 얼굴이 창백해진 채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선배님, 처음 뵀을 때부터 저희 학교 선배 같아서요.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서류도 졸업 여부도 집안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단지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침묵이 흘렀다. 선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숨을 고르듯 선배가 말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는 필요 없겠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서요. 피차 재미없으니까. 그녀는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진짜 미소였다. 승리의 미소. 그녀는 이제 선배의 비밀을 쥐고 있었다. 학력 위조, 가난한 가정, 자신의

0: 과거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그것들은 선배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이었다. 그리고 그 무기를 그녀는 아직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오늘은 단 하나만 보여주었다. 항력에 대한 것만. 나머지는 나중을 위해 간직해두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다. 발렌시아가 신발, 샤넬 코트, 프라다 가방. 그녀는 인사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에 대한 인사 조동은 보류되었고 선배는 태도가 바뀌었다. 압박이 사라졌고 불필요한 일도 줄었다. 말수가 줄어든 만큼 그녀에 대한 경계도 늘었다. 그녀도 변했다. 미팅 장소에서 선배의 주장을 더 많이 반박하고 나섰다. 더 이상 커피 심부름과 택배 배달 심부름, 그리고 불필요한 야근을 하지 않았다. 비록 진짜는 아니었지만 브랜드 로고가 찍힌 옷과 신발을 구매했고 SNS에서 정품과 가품 감별 비교법을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그리고 비가 내리던 날, 그녀는 회사 주차장에서 선배를 기다렸다. 선배님, 비가 와서 택시 잡기가 힘들어요. 선배 차로 같이 가도 될까요? 그래. 그녀는 앞으로 바싹 다가가 선배의 발장을 꼈다. 그리고 언니, 제가 요즘 새집 계약이 끝나서 좀 힘들어요. 주말에 언니네 집에서 좀 머물러도 될까요? 이틀만요. 진짜 이틀만. 새집 찾을 때까지. 그녀는 생글거리며 선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것은 선배의 인내심에 대한 테스트였다. 어쩌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었다. 선배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침묵은 무겁고 힘겨워 보였다. 알겠어. 하지만 정말 이틀만?
1: 고마워요, 언니. 정말로 고마워요.
0: 그녀는 조수석에 올라탔다. 주차장을 벗어나자 세찬 빗줄기가 차창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그 차창문에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 안의 여자는 더 이상 초라하고 불안해 보이지도 않았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눈에는 이제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제 1라운드는 끝났다. 그리고 승자는 그녀였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선배의 세계. 그 높고 우아하고 품이 있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를 그녀는 서서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녀라고 선배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너무나도 거슬렸다. 정예림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눈을 비볐다. 어제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호배가 주방에서 떨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끝내야겠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하고 눈 아래는 다크서클로 가득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든 듯했다. 세수를 하고는 잊지 않고 호배의 칫솔로 세면대 주위를 문대어 씻었다. 그제야 조금 개운해졌다. 출근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호배도 오늘따라 조잡한 노래를 틀지 않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가끔 킥킥거리는 웃음만 터뜨렸다. 그녀는 핸들을 꽉 틀어줬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미라야. 목소리가 뜻밖에도 평온하게 나왔다. 후배가 고개를 들었다.
1: 네, 언니.
2: 이번 주말까지 짐 정리할 수 있지? 너도 이제 새집 찾아야 할 테고 나도 혼자 있는 공간이 필요해.

필요해. 끝내 입 밖으로 내뱉었다. 호베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금세 그 얼굴이 요연하게 풀리며 호베가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언니, 그게 좀 곤란하게 됐어요. 제가 요즘 집 보는 중인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게다가... 후배가 몸을 살짝 기울여 그네의 팔짱을 잡았다. 난 언니랑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언니는 내가 싫어요? 쫓아내시려고요? 그 말투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말 속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너도 알잖아. 나도 개인적인 인간관계라는 게 있는 법이야. 사적인 공간도 필요하고. 아, 그렇군요.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떨어뜨린 팔짱을 놓았다. 박정훈 씨 얘기죠? 근데 그게 더 문제예요. 언니, 만약 제가 나간다고 해도 언니 비밀 제가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회사서나 박정훈 씨한테 실수로 흘릴지도 모르고요. 언니는 걱정 안 되세요?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후배를 바라보았다. 그 여자의 눈에는 더 이상 동경이나 순수함이 없었다. 오직 계산과 여유만이 가득했다. 그 여자가 턱짓으로 앞을 가리켰다. 운전에 집중하라는 뜻이었다. 협박이야? 그녀는 한숨을 들이킨 후 엑셀을 지그시 밟았다. 협박이라니요? 후배가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냥 사실을 인지시켜드린 것뿐이에요. 언니도 저도 서로 필요하니까. 지금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떡하냐? 난 유지하고 싶지 않은데. 회사에 말하려면 말해. 내가 잃을 건 위신이나 선망이지만 네가 잃을 건 나보다 더 많아. 나 이 업계 짬밥이 15년이야. 같은 업계에선 아예 취직이 안 되게 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린 게 까부는 걸 봐주는 것도 오늘까지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차가웠다. 후배가 고개를 돌려 굳어진 얼굴로 그녀를 보았다. 이제 후배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할 맥도 없었다. 2라운드는 박빙이다.

가을날 오후 빛고운 단풍나무 길 사이를 걷다가 친구가 말했다. 나는 가을이 너무너무 좋아서 싫어. 나는 그냥 대답 없이 웃었다. 시리게 맑은 하늘, 쏟아져 내리는 빗살 아래서 나 또한 그런 느낌으로 심란해질 때가 있어서이다. 발끝에 채는 가랑잎을 허공을 향해 차올리면서 친구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이젠 정말 지긋지긋해. 그 사람이 미워 미칠 것만 같아. 그렇게 말하는 친구의 서랍 속에는 진즉 도장을 받아둔 이혼 서류가 잠들어 있다. 건들바람처럼 떠도는 남자를 죽도록 미워한다 말하고는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죽도록 그를 잡아두고 싶어하는 친구는 끝내 법원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기에 미워할 수밖에 없고 너무 좋아 싫어지기도 하는 마음. 살면서 만나는 역설과 아이러니는 때로 우리를 슬프게 한다. 빵만으로 살수 없다는 말의 의미가 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오래오래 사귀라는 덕담 또한 그런 인사를 받을 만큼 이미 오래 살았다는 뜻도 된다. 서양 사람들이 I love you를 남발하는 것도 변수가 많은 세상에서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감 때문이라 하지 않던가. 역설이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논리의 모순이지만 그 이면에 이심전심의 공감이 숨어 있는 말이다. 우리가 애송하는 시구 중에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든가 찬란한 슬픔 같은 문학적 기교도 논리적으로는 모순에 속한다. 그러나 소리 없는 아우성이 업을 성설이고 찬란한 슬픔이 어느 도단이라며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펄럭이는 깃발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을 읽어내고 지는 몰아내서 찬란한 슬픔을 건져올리는 시인의 감수성에 찬탄할 뿐이다. 역설은 미학이다. 천벅만악을 휘돌아온 물줄기가 두물머리에서 합수하여 한강을 이루듯 서로 상반되는 감정이나 문구들을 미묘하게 조합해 놓은 고차원의 화술이다. 역설은 한 가지 맛밖에 내지 못하는 밋밋하고 싱거운 요리가 아니다. 뜨거운 커피와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어우러진 비엔나 커피처럼 절묘하고 환상적인 풍미로 초밥 속에 숨어있는 고추냉이처럼 톡 쏘는 맛으로 무뎌진 감성을 자극한다. 감미로우면서 애틋하고 짜릿하면서 안타까운 사랑의 감정을 황홀한 고행이라 표현한 작가가 있다. 황홀한 고행이라 그 표현이 그야말로 황홀해서 제 아무리 고행길이라 해도 다시 한번 그 길이 가보고 싶어진다. 그 또한 황홀한 망상일 뿐이로되 그보다 더 귀찮은 말로 사랑의 설렘과 아릿함을 함축해낼 재간조차 나에게는 없다. 그러나 아니 그러기에 나는 역설이 좋다. 이상과 현실이, 이성과 감정이 끝없이 대립하는 삶의 안팎을 꼬고 뒤집고 슬쩍 비틀고 때로는 설피 꼬리를 내려가며 표현해내는 기지와 재치가 부럽다. 저물녘 빈들에서 노을을 바라볼 때 바람에 휘날리다 우수수 패대기 쳐지는 가을 잎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아름다움이 슬픔과 통한다는 가슴 찡한 역설을 실감하곤 한다. 차고 이지러지기를 되풀이하는 달이나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다시 또 수증기로 변하는 물의 순환을 떠올려 볼 때는 변하는 것만이 영원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순리를 새겨보기도 한다. 아리송하고 추상적인 형 이상의 가설이 심장에와 꽂히는 그런 순간엔 막혔던 문 하나가 돌연 열리듯 가슴 한가운데에 느낌표가 찍어진다. 그러나 텅빈 충만이라든가 순간 그 자체가 영원이라는 말처럼 아직도 내게는 물음표로 남아있는 알쏭달쏭한 역설이 더 많다. 그것들을 내 것으로 보듬어 안기에는 생각도 경험도 턱없이 모자란다. 삶이란 본디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일일 뿐이라는 어느 비관론자의 역설이 아니라도 살면서 만나는 역설의 의미를 어느 만큼 이해하느냐로 정신의 성숙을 가늠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듯 삶의 반대가 죽음이 아니며 죽음 또한 삶의 한 자락일 뿐이라는 종교적 역설까지 이해할 수 있다면 일상의 삶과 깨달음의 경지가 크게 달라지지도 않을 것 아닌가. 못다한 열정이 미련으로 남을까봐 스스로를 사르고 있는 가을 나무들이 오후의 햇살 아래 선홍빛으로 빛나고 있다. 내년 봄에 나올 새 잎을 위하여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저 절정의 나무 잎새에게는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는 생명의 이치가 아직은 불합리한 섭리일지 모른다.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하는 뼈아픈 현실을 도무지 인정하려 들지 않는 내 친구처럼 빈 가지 끝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의 옆 얼굴에 그늘이 내린다. 그 그늘이 내 안으로 번져온다. 그의 딱한 현실을 안쓰러워하면서도 먼 불보듯 물러앉아 제 생각에 빠져있는 내 냉정함과 무기력함이 나를 조금 죄스럽게 한다. 이런 나야말로 따뜻한 듯 차갑고 선한 듯 교활한 역설적 존재가 아닐까 싶다. 아니면 삶이 역설적인 건가?

하향시설 그 추억. 어제 텔레비전을 보다가 양떼들이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서 저도 몰래 지나간 옛 시절의 추억 속에 잠겼다. 한창 지식 청년들이 농촌에 내려가 비나중농의 재교육을 받던 시기에 나도 17살 어린 나이에 이불짐을 메고 찾아간 곳이 11호가 살고 있는 편벽한 중성골 마을이었다. 로약자와 환자들이 많아서 동원되는 노동력도 적고 농사도 흉년이 들어온 한 해에 땀 흘려서 거두어들인 알곡을 나누고 나면 공량 바칠 여지도 별반 없었고 1년 농사가 한 공에 12전이 돌아가니 현금 분배란 더구나 운운할 수도 없었다. 현성에서 나서 자라고 부모님들이 겨원삽을 하고 계셨던 나로 말하면 모든 게 생소한 것들이고 힘겨웠던 시절이었다. 아버지께서는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온실안의 화초로부터 벌판의 억새풀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부모님의 바람대로 나는 마을 노농들에게서 생소하고 힘든 일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농업 기술과 의지를 연마하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생산대 대장의 인솔하에 초봄부터 가을까지 비 오는 날 외에는 휴식일이란 따로 없고 해도 이것이 비나중농의 재교육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신났다. 이듬해 봄이었다. 밭갈이가 시작될 무렵 생산대 대장은 사원대회를 열고 밭갈이할 노동력이 모자라서 그동안 양머리하던 아저씨를 잠시 바꾸어 안배하려고 했는데 누구도 대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내가 해보겠다고 손들었다. 모두를 의아한 눈길이 나에게 쏠렸고 생산대장은 이건 여자애들이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라면서 남자들 중에서 범용하라고 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이튿날 나는 생산대장을 찾아가서 또한번 간청하면서 양머리 아저씨에게서 요령을 잘 배워내겠으니 이틀간만 배울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나는 내 나름대로의 안속이 따로 있었다. 병시에 읽고 싶던 책들을 양머리 하면서 많이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병시에는 매일 일밭에서 사원들과 함께 일하고 돌아와선 또 집채호에서 함께 할 일을 마치고 나면 피곤하여 책 보려고 하면 눈꺼풀이 내려와 어렵게 구해온 소설책을 펼칠 수가 없었으니 말이다. 나의 간청에 생산대 대장은 하는 수 없이 허락했고 여러모로 안전사항을 당부했다. 나는 그 즉시로 양머리 아저씨한테로 달려가서 이틀 동안 함께 방목하면서 많은 요령과 실기를 배웠다. 아침 일찍 양우리에서 산으로 내모는 시각부터 저녁에 양우리에 몰아넣는 요령, 물 먹이는 방법, 채찍 휘두르는 방법도 배웠고 그 외에도 양들과 소통하는 암호들도 있었는데 인간의 지위로 양떼들의 규칙적인 집단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신비함을 느끼게 됐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 혼자서 30여 마리의 양을 몰아내어 로농에게서 전수받은 요령을 되새기며 흩어지려는 양떼들을 애우느라 온 하루 긴장한 시간을 보냈다. 저녁때가 되어 양우리에 몰아넣을 때 배운 요령대로 소금을 뿌리면서 양들을 애워넣는데도 주인이 바뀌었다고 심술 부리는지 몇 놈은 잘 들어가려 하지 않아서 애떼고 있는데 이때 저 멀리에서 밭갈이 끝내고 돌아오는 아저씨가 또 오셔서 도와주셨다. 그 이튿날 아침 양을 몰아내려고 보니 누린내가 코를 찌르던 양우리가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는데 아저씨가 또 새벽 일찍 나와서 양우리를 청소해주고 가셨던 것이었다. 너무도 감동이었다. 그는 또 양에게는 매독균이 있으므로 양떼들 가까이에서 소변 보면 매독균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등 여러 방면의 상식들도 알려주셨다. 며칠 동안 그의 가르침을 받으며 애쓴 탓에 양들이 점차 길들여졌다. 바지위엔 각바늘 동이고 팔에는 토시를 끼고 머리엔 태양모를 쓰고 양머리 채찍을 휘두르는 나는 제법 양머리 소녀의 자태로 시간 자유의 공간에서 지휘자가 된듯 날듯이 기뻤다. 더욱이는 독서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었다. 아지랑이 아물아물 피어나는 화창한 봄날의 하루. 파릇파릇 돋아난 풀들을 시컷 뜯어먹게 하려고 아침 일찍 양들을 양지 쪽 산비탈에 풀어놓고는 실은 놓고 나무 밑에 앉아서 허리춤에 감추고 간 소설책 림의 서론을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예쁜 간호사 백여가 젊고 영준한 지휘관 소건파에게 사랑의 련민에 빠져서 이어지는 하회에 끌려들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데 멀리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해는 구중천에 솟아있고 양떼들은 산산이 흩어져 농민들이 일하는 밭 부근까지

까지 내려가서 모두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놀라서 내 이름을 부르며 찾아 나섰던 것이다. 제일 앞장에는 물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생산 대장과 양머리 아저씨가 서 있었다. 미안함과 난처함으로 하여 그날 거짓말로 얼버무려 넘겼지만 그 후로부터는 자책감과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무슨 일이나 정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도리를 스스로 깨우치게 됐다. 그 후로부터 러농을 스승으로 모시고 자주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으며 박목에만 정력을 기울였다. 풀숲에서 아침 이슬을 맞아 푹 젖었던 다리가 마르기도 전에 낮이면 쨍쨍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로 땀 범벅이 됐고 비 오는 날에는 물찬벙이 되었으며 새하얗던 얼굴은 오지단지로 변했다. 그래도 점점 길들여지는 양떼들이 사랑스러워졌고 온 하루 양들과 함께 수심리 장정을 하면서 내가 양머리 요령을 장악하여 생산다를 위해 한몫 감당할 수 있다는 좌우감으로 벅찼다. 맑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흰 구름도 날아야던 새들도 내 머리 위에서 날개짓하며 장하다고 칭찬해 주는 것 같았고 산골짜기로부터 흘러나오는 맑은 물들도 조잘조잘 흘러가며 나의 사랑스러운 양떼들이 시원한 물을 기껏 마시게 하라고 알려주는 것만 같았다. 하여 양떼들을 개울 물가로 몰고 갔더니 흐르는 맑은 물에 입을 대고 바닥이라도 날 것처럼 꿀꺽꿀꺽 물을 들이키던 양들이 흡족하여 돌아서서 마치 나를 보고 감사하다고 눈인사하는 것만 같았다. 번파정이 거의 끝날 무렵 어느 날 새벽부터 내린 비가 그치지 않아 그날은 휴식 통지가 내려져 집채허의 식구들 모두가 집에 있었고 나만은 양머리 나갈 차비로 전신 무장하고 있는데 생산대 대장께서 오셔서 오늘 자기가 대신 하겠으니 하루 쉬라고 하는 것이었다. 생산대장의 배려에 또한번 가슴이 뜨거워났고 온 하루 쏟아지는 빗소리도 감지 못한 채 소설 열독에 빠져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그날 저녁 생산대장은 대무위원회를 열고 내일부터 당장 양머리 임무를 원래 하던 양머리 아저씨에게 안배했다. 그날 대장은 온 하루 양을 멀면서 모진 애를 뗀 것이었다. 천호애가 이렇게 견제했다는 것이 너무도 장하고 계속 시키는 건 말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후에도 나는 정든 양들을 보고 싶어서 짬만 나면 양무리로 달려갔고 양머리 아저씨의 일거일동에 탄복되어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양머리 아저씨의 수고로 가을에 양털을 깎아서 집집에 나누어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한몫이 차려져서 겨울에 농촌 어머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양털을 씻고 손 덧물레로 실을 뽑고 털실 타래를 만들어 제법 된 새하얀 양털실로 양털 조끼를 떠서 나의 첫 뜨개 솜씨로 어머님께 가져다 드렸더니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딸이 선수 떠온 양털 조끼를 입으시면서 행복해하시던 그 모습이 오늘도 눈앞에 선하다. 농촌에 내려가 비나중농의 재교육을 잘 받고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던 부모님들이셨기에 연변일보와 길림일보에 나의 양머리 사적이 실렸을 때 무척 자랑스러워하셨다. 비록 편벽한 산촌에서의 간고한 나날들이었지만 나 자신을 단련하고 성장하는 광활한 천지였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긴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